0: 아, 마다 6미 린 로카이루구 스트레트.
1: 어, 6 로카이루구아.
0: 야, 로와이마 스트레트.
1: 와이마. 오, 오케이. 미겐 팅 임슬 플레스. 애니웨이, 아, 바이세 톡 플레스 인 살림 데리케이션 스 블루아.
0: 야, 바타 밀라 톡 플레스 트로모 릴리 도 플레스.
1: 땡큐 맨. 아임 쇼 레카. 유 캐리 온.
0: 오케이. 라블라비나 무나 하치아 코이 미에이. 바레나 미아치나 냐오 코아이 니미나 노. 모쿠오나 바 초키타 아우나 냐라오나 니미 바레나. 키타 하카바 바이나나. 아이레 코토마 카오나 모 아이레. 보야 염이야 치마우니야 미아우리야 음요리 카테마 냐헤나 케야 라오나 니미 모부니 냐아비 에우바이로베 파나 에우나누 미오리 네야 오레케 와이마 미오리 미네야 카마카 파르위나 와야 추아에나 쿠쿠 야우나 마하리 카토아니나누 와야 하미아라 니미 아파르웨 코이미요 아우 미로예 우아비 파나나야 Problem in Chole.
2: Where by me harem all ting ting long.
3: All crime rate inside long capital city.
4: State Grand Chief Sam Michael Samara.
5: New story.
6: September 16 and Michael Samara being Arakama. Country for human freedom.
7: With your people pass. Sam, what differences do you Papua or you islands or you mountain, you numbies?
8: Grand Chief say late Michael Samara.
9: M unite him. You mean people in this country.
5: One M ting ting blue you. New story. PNG House Boom, you bring him all get the weekdays, lo 7, na 8 a.m., 12, na 1 p.m., na 5, na 6 p.m.
10: You need him money, blo travel, school fee, tech, na all nara plus something, money plus inap lo halivim you. Loan is that lo 250 kina, go antap lo 50,000 kina na more. Kisim 2% interest cover, interest rebate, long top up loan. Na all flexible options where is threat him needs blow you. Go lo money plus brands close to lo you. Ring him 313-2900 or email him sales@moneyplus.com today. Money plus is tap one time you, all time.
11: Copico Blanca. Tasting creamiest coffee blong mipla. It has high quality coffee bean, only mixing one time New Zealand milk. Make it mami cream delicious. Big black cup, no can worry, and by sweet yet. No got need low putting sugar. Blow starting day. On Malolo Long Avenue, U81M. Choosing creamiest Copico Blanca. SVS yet e distributing.
12: Na veggies, na nogat rice, lamb stew, bayumi kaykay nating, kokonas kakarup na kumu aibika, na rice we, dis pala kaykay no stop stret, long make him good pala kaykay all get a time, make him stret one time roots.
13: Price more something you quanta for CM Hamas?
14: Life today am very challenging. Work hard, natu. Look out, team work blue.
15: Yumi FM, you peel him too.